0: 이렇게 겨우 워크업이야. 물어봐라.
1: 심바닥스
2: 가래 가래 가래 게네라고 심바닥스 게네라고 심바닥스 잡아서라 잡아다서 잡아구서빠가 잡아간데 우세요게나
3: 야보
2: 그놈새 심바닥스 에담리라오 쿠바아라 쿠바아라 전주쿠아타 뇨브레치 마마 오마나 모레레 에담리라오 에담리라오 마모겐다 루아니로 까바오라 치나비로 빠가 시와냐마쿠운디 바코베와 네구엔디데 우담리라오 심바닥스 웬나모에노
1: 심바닥스
4: 조감에 조세
5: 억사우시
4: 난게 트라비라와 난니네 쯔쯔
2: Akajanja kabakazi katyabakana katenga faba shaja turazewa
4: mukaya katenga ge
6: Oh shine no Victor Rose Ginger